0: 빵짱 예비촌.
1: 대도시 가구 살인 사파의 제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의
0: 빵짱 예비촌.
1: 뭐다 뭐 필요한 인포대 뉴칼 건강한 바다이
0: 싹갈려와까 빵짱 예비촌.
1: 바라사 가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같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뭐이 먹어 봐라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조이, 마이 칸세 가다 조이.
3: 에이 토토, 내 아리긴 차가 나무 긴상 우뚝우뚝.
2: 마요 방 칸세 모 조이, 마이 우뚝. 아가 혼자 엑스, 월아 긴 긴바야안 야고 긴바일로 야고 사마슬라우 아이 파사콘 테 긴당 우뚝 냐.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Avoid phone distraction at the door. When you're entering your home, don't check your phone. Distraction is your biggest weakness. It makes you an easy target. Stay alert. Stay smart.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깜짝 예비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
0: 깜짝 예비 존!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텐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가루와까
0: 깜짝 예비 존!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비 존!
1: 이 먹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